0: 보지. 얘네는 행안도 트러블 호르 레아마라. 오늘 아무튼 세말레 나마톨은 대화이라도 다 바가 된도 에름다는 귀초에 귀초비들 얘네 더 튼다란 남을도 혼 자르고니 스컬러 버터 헤라르 타란단 자르지나 뭐나 더 튼다라 임레 아무람 벌지. 보내 우투노아 돌려 불을 마신 자지나 마신다들 왜드나 칙솔고 마신 말하더나 호랑 마신 부르베나 구치자르 타바 바가 벌지 메넨 아질루 붙음 닉센 질릇질 문어라다나가 타라는 맨 어느 벌 이루 벌지나 따라서 뱀바서 어느 행간도 틀어 된다 행간도 소바 홀 레바 말한 따라질어 뱀바서 어느 테르크 텔베야마 우르고 테르 체메지나
1: 나름의 에막 타랄링킨 는 호출로스트니 치카르트 컴퍼니인 헤르출카튼 한지양화 서르데 허른드민 두그르긴 토터 호텔드지 하야우이드 한갈근 허륵치드가 호르츠코 볼지 만에 힝근 넴긴 토터그 호텔든 가르크드 우느흐르 아머칸 그지 바이어스트킨 여른 한지양화
2: 행간도 들으네 허들리지 베들월 잡아대나 만에 행간에 문에 혼발 만에 행간도 들으기 뒤에 이득 돌때 근데 사다 들월 두문진도 들어올을 토통에 한다 말이야 지나 아문 예를 전에 예를 전에 말 하미님은 더 들게 하고 있나 제는 남미네 아디슨도 들어올 그 주어 얼들어 그 주어 아니 행간도 들었네 오늘 안덜 뒤에 세나 남미네인데 또 들어왔으면 말 비가 되는 아스나 오늘 안 되냐면 저기 되는 말 뒤에 세나 흔지나 만에 바다간 천일에 얼마나 늦게 또 들어올 뒤에 샹디 오늘이었나 바다 비월 인가에서 너가 오늘 이도 돌지나 만에 군밤말 늑사다 들어 이런 덤내도 들어 걸들이라 열라
1: 인근의 음악 제너스 때 도트르기 테르기 머르질로는 역센 도트르긴 제너스 첸스거라 은기 예월들이 호르트지 은기 원칙의 예월들은 인근 냄긴 도트르긴 얼루슨 답중 그렇게 우스